0: 이제 따구따 아무리 약해라로 그렇게 따구든 나는 그럼 따구따 그렇게 팔자 공기 팔자 뭘 팔요 그야 배드민턴 것도 비슷 때문에 것도 비슷 칼라던 거 아무도 부모도 못 따구따 하던 이것도 아무는 나를 주니 그게 비슷 그랬으니까 아무 비슷 그랬으면 중국 사람 봐 그거 하루 또 시작 좀 아쉽던 거야.
1: 피아 어떤 목록 동만이 바게 지니 샥망 벨라이노 가하문고
0: 아 수석소 일정과 봄 걸음 뒤 잘은 걸음 뒤 저도 안 보죠 비신교 두 병년 노고리 상고 자르크신 수석 소리 무식샥 상망 감도는 사이죠 그래 뭐 하이드와 아 지금 아기지 아기 양세 프로듀 풋볼 동만이 아기 후 아니 너 거의 자이언 거 아이언 팀만 가나 와 풋볼 맞던 거 아버 양 무술 두술 나이만 가봐야 나할 나이 봐 풋볼 어떻게 하냐 이거 다 나할 단계 그러면 이 아이 뭘 좀 누구로 그래봐 아니요 대병 발이 아니야 그게 안 온다 그래 이 풋볼 맞고 당근 입었던 거 이거 아이고 응 아기 이제 그러고 풋볼 정말 아기 볼 풀고 풋볼 정말 아무 무도 많아 그냥 뭐라고 풋볼 좀 풀고 무도 많아 아무 좀 클래스 바이 클래스 뭐 컴퍼티션 타이어 아무 정말 이렇게 뭐나 보스한 거 아니 뭐다 말 동통만
1: 동통만 파여다 보카워
0: 그 풀벌 클래식만 모두 양쪽이 그 뭐 스쿨 스포츠니 그렇게 비슷하고 뭐 지블링 크루 아 가시만들 하이점 롱점 그냥 안 파 그 챔피언 카프로 안 챔피언 프라이스만가 이제 프라이스만이 챔피언 프라이스만가
1: 아우 암디 하이 진이 조라 조라워 시클라 조라 자라이 조라니 등몽록노 전 등이 파이나나 해드버나
0: 아버 모두만다 아버 가게 경제 풋볼 문어 하얏 물뿐이잖아 하얏다는 거는 거 물볼 터널 맞아.
1: 그러니까 또 발레노 등문 그런 거 동문인나.
0: 아니 그 스쿨 사티베트 파스타 사티베트 온켜로 돌아니까 파스타 사티베트 온 탑을 좀
1: 많이 하죠. 발레이가 한거 그게. 아우.
0: 또 스타트 사티베트 만다 아니 파스타 사티베트 온 거.
1: 아. 진이 브레인 노 지숙 동톡로 진이 샥니 바기보 데보 가함 샬브르미 제 등문원이 비싱어 증 콜럼티 킥라케 한카이피아 샥니 함크라니 바기 벨라이노 차오 승조도노 샤이마노 아부니 바기노 등문로고 증 기샤 바카르카이 진이 아크방마 바바야노 증 함크라이마노니 증 샤이말레 파디케테 가시 콕톡 네게나 샵동 할로 Hello?

아니 가만히 다우리 북상 아스드라증 드리네 완충 반도 아스드라나 파이카 다우강 합나이 가함동디 행동디 랑마오 진이 가방마 스킨록 보보하이 스킨록 똥 안타니 가이비스 똥 안 키시나 오늘 사이크 나는 애데이 그 사라로 잡은 거로 큰 나라니 나도는 가함동디 앙 드리네 완충 반도 아본 가이샤 사이르마니 아보하니 안 키시 사이크 랑 탐기다나 Actually, really, jung reels no once you in a real of Hadi Borawai Kaham, Hunjagi Kaham Ketongi Angoro Kuno Chalaburi, no Kevno Hamia, Nishamanikogia Jim Masangia, J. Night Hogia Abunus and Kibine, by Kaham Kringetongi Malay Abus and Paddy wants to play in it Nangwayang Jotono Kaham Kurumi Bishinti, Tongani, Jinni, and Dofani, Bubei Obaikimuni, okay, by Ketong Lanyani. I don't want to know what I'm saying.